하는 내가 국회야 흑화무비기 때문에 냈고 대전 이동을 속보 효과가 있다. 대망의 대우태가 목표 없다 때문. 자 끝나지 무기적 그 일인야가 나가 있고 일인야의 목가지기 원대 나가 있고. 대망의 대우태가 목표가 그 우방의 이니 이제 꽃이 됐다 하는 이제 꽃이 갑자기 시대 하나 하나 꽃이 누가 보면은 딱 우퍼구티 역시 먹어봐 이 눅티도 이제 꽃이 가져야 뚝간내렸어 갑자기 나한테 뚝이 세야지 오르렀어 뭐 그래 막으라가 뒤서 오르렀어 뭐 대응은 냈어 이 눅티도 됐다 이제 꽃이 가져야 뚝간내렸다 옵니다 대체문에 우기적도 못하면 아까하고 걸었으면 나이니 이번에는 아까하고 걸었으면 이득 꽃이 됐다가는 이득 꽃이 됐다가는 이 녀석 같은 이 녀석을 약도 끝내주라고 더운 이 녀석 같은 소리라고 이 녀석이 이제 이제 며칠 내가 중앙에 대체문에 시작하면 이제 이제 뭐가 닉시하고 니가 듭니다 이 녀석이 됐다. Tamakkuaru suri, nunakattu toko rootu tamani, nunakuvakta toko minni. Nunakuvakta toko kakaisema ja minni, ta tamakkua suri inu kautitdugi. Se on nattu silomion tauani nunakastapput, naksaarukurumiot, nunakastapput, naksaarukurumiot, naksaarukurumiot, toivottavatta. Tamakkuaru sanatukapio tauani, nikinga niin aattu. Tänne ratatuksi saavutettava niungua homma, sitä hangimma, sitä kautta pyydä suhteema. Se on pysytti tukangumma jo nassuku. Uutta vielä kattoka kangattu, uutta kolopuksu, niin teemme inoukatikin jo jäljellä loksumme jatain ratatuksi saavutettava. Aisi, angunissa kotikin kattosuu, kimmuksikku. Suri, tässä meni tämä kuvaskitua tohtorongin matkaa. Tämä on otettu tuma. Tämmöksiin nattuori otettuvi suri. Tämä on otettu maritau. Tämä on se, innoisakadau, innoisakadauloppuma tässä meni. Makkuksivadreduma. Tabung agago ni nai ni agago kanin ni makuksiwa dyan ng muda mga ino katawdunga kimuksa katawosunga ita kimuksiko sinita ka kima katawosunga ang una siwi akse mayuli at arak siya kaya rin daw kago kaya man na marikatawosunga nagtitipagsunga siya ka tinasukto Ya tu kat tengah situ ni semua. Tapi mana tu kat sana tu tiap tu kat sana tu guru semua tu guru semua. Oksuksa kalau hampir awal macam kau tiada semua ni. Dan oksuksa pina suktau nak panggung kat terawal macam kat awal ni orang guru pina suktau tiada orang sukti juga. Macam sabdo. Tin medun ni kisani tamukko ng walomat. Si da si jangan upengang wangan, awyan wangan, eh man awyak siyot upengang.